0: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아리랑 토크쇼의 김무인,
1: 박영선 인사드립니다.
0: 자,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신 분 또는 고향이 그리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어버이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전통이 있죠.
0: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시작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떠올라요.
1: 그렇죠.
0: 예, 물론 수업 시간에 학급 친구들과 함께 색종이로 빨간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방과 후에 엄마 아빠에게 달아드렸던 생각도 나고요.
1: 맞아요. 또 학교에서 어버이 은혜란 제목으로 글짓기를 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요새도 하나요?
0: 아마 할걸요.
1: 글짓기 시간만큼은 괜히 철이 다 든 아이가 된 것처럼 글을 쓰던 생각이 나요. 그 시절 우리의 글짓기는 대부분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로 시작해가지고 잘못했어요. 저는 철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다가 앞으로 효도할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등으로 마감하곤 했잖아요.
0: 그랬었죠. 글짓기 외에도 꽃 모양이 예쁜 편지를 골라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나름대로 한자 한자씩 꾹꾹 눌러 써서 드리곤 했죠. 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그게 좋겠어요.

0: 예전에는 저희가 입으로 부르던 노래를 악기 연주로 들으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1: 그렇죠. 어리던 저희가 부모가 되어 어버이날에 우리의 아이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을 보면서 부모님을 회상해 보기도 했고요. 이제는 더 나이가 들어서 어버이날을 맞을 때면 가슴이 한켠이 먹먹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0: 자, 여기서 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봄비라는 시인데 한국소설가협회 이현신님이 지은 시입니다. 낭송해드리면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용당한만 같아서 속상했고 내 몫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 이웃집 아이들에게는 자상했지만 우리 남매에게는 엄격해서 하루빨리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음을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가.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는 나의 눈물이다.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영원히 없기에.
1: 아버지를 정말 이해하게 되는 시군요.
0: 네.
1: 네. 어렸을 때 이런 시를 들었다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텐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말이죠.
0: 네.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하신 거겠죠.
1: 맞아요.

0: 노래 초반에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아주 멋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도 어버이날이 있겠죠?
1: 그럴걸요.
0: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미국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어머니 날로,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아버지 날로 기념하고 있고요. 어머니 날에 꽃과 카네이션을 드리고 카드를 드리고 아버지 날에는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1: 그리고 영국에서는 3월 넷째 주 일요일은 어버이날로, 또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아버지 날로 기념

0: 있고요. 또 영국에서 어버이날은 마더링 선데이로 부르며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 케이크와 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1: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0: 있죠. 그렇죠?
1: 여기 계신 애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따로 기념합니다.
0: 네.
1: 네.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아버지날은 9월 첫째 주 일요일이며 한국과 달리 두 날짜가 각각 공휴일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카드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며 함께 식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나라 호주는 어떨까요?
0: 네, 당연히 있죠. 찾아보니까 호주도 뉴질랜드처럼 어버이날은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요. 아버지날, 파더스데이는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에 기념하더라고요.
1: 그럼 결국 뉴질랜드와 같은 날이군요.
0: 그렇더라고요.
1: 네. 자, 여기서 다음 곡을 들으실까요?
0: 네.
1: 임재범의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0: 네, 들으시겠습니다.